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으로 7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중동에서 미군 병사가 사망한 것에 대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미군 병사를 살해할 때마다 그들은 그 몇 배의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며 이란에 대한 공격을 강화할 자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이란의 혁명수비대는 바레인에 있는 미군의 무인기 경납고를 파괴했다고 밝혀 쌍방의 공격 응수가 수그러질 전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상호 공격 응수가 계속되는 가운데 7월 17일 이후 중동 요르단과 이라크에서는 미군 병사가 사망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SNS에 투고를 통해 이란이 미군 병사를 살해할 때마다 그들은 그 몇 배의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며 이란에 대한 공격을 강화할 자세를 나타냈습니다. 아울러 이 지시는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케인 합참의장 그리고 군의 상층부 전원에게 전달됐다라고 했습니다. 미국은 7월 11일부터 10일 연속으로 이란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연안의 감시시설과 방공시설 그리고 미사일과 무인기 저장시설 등을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미국 미디어는 미국 정부가 중동에 전투기 등을 추가 배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란의 혁명수비대와 깊게 연관된 타스님 통신은 20일 바레인과 쿠웨이트에 전개하는 미군에 대해 잇따라 공격했다는 혁명수비대의 성명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혁명수비대는 바레인에 있는 미군의 무인기 경납고를 파괴하고 함정에도 큰 피해를 주었다고 했고 또 쿠웨이트의 미군 기지에 있는 특수부대의 관련 시설도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혁명수비대는 요르단과 쿠웨이트에 전개하는 미군의 항공기와 레이더 시설 등을 공격했다고도 밝히고 있어 쌍방의 공격 응수가 수그러질 전망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1: 방위성은 중국 해군 함정이 19일 오가사와라 제도 오키노 토리시마 주변의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안쪽에서 기관총 사격 훈련을 실시한 것이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인근 해역에서 러시아 해군 함정도 포착돼 방위성이 경계와 감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방위성에 따르면 19일 오전 2시쯤 오가사와라 제도 오키노 토리시마에서 남서쪽으로 약 330km 떨어진 태평양 해상에서 중국 해군의 미사일 구축함 두 척과 보급함 그리고 러시아 해군의 프리기탐 등 모두 네 척이 북동 방향을 향해 항행하고 있는 것을 해상자위대가 확인했습니다. 그 후 네 척 중 중국 해군의 미사일 구축함 한 척이 오키노 토리시마에서 남서쪽으로 약 180km 떨어진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안쪽에서 기관총 사격 훈련을 실시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미사일 구축함은 주변 선박에 대해 훈련 기간과 구역을 사전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훈련이 실시되던 당시 인근 해역에서는 러시아 해군 프리기탐의 항행도 확인됐습니다. 방위성에 따르면 타국 함정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안쪽에서 사격을 실시했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은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방위성은 주변 선박의 항행에 위험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에 문제 제기를 하는 한편 경계와 감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0: 고이즈미 방위상은 방문한 영국에서 강연을 통해 일본과 영국, 이탈리아의 3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은 지역을 초월한 안보 협력의 새 모델이라며 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20일 영국 남부 팜버로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유수의 에어쇼를 방문해 일본이 영국, 이탈리아와 공동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전투기의 실물 크기의 모형을 시찰하고 성능 등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후 고이즈미 방위상은 전시장 내에서 강연하고 방위상업 분야의 각국과의 협력에 대해 방위 생산력이야말로 억지력이다. 방위산업은 더 이상 한 나라만으로는 완결되지 않고 높은 기술력을 가지는 유럽의 동지국과의 협력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불가결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본이 방위력 강화를 위해 연내 개정 예정인 3대 안보 문서에 대해 언급하고 방위산업의 중장기적인 바람직한 방향성을 나타내기 위해 방위 생산, 기술 기반 전략을 작성할 예정이다. 중요한 타겟 중의 하나는 유사가 장기화할 경우라도 필요한 방위 장비품 생산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에 대해 향후 수십 년에 걸쳐 계속될 인적, 기술적, 산업적인 연결의 기반이 되는 것이다. 인도태평양과 유럽 대서양의 안전보장을 지금까지 이상으로 견고하게 연결하는 것으로 지역을 초월한 안보 협력의 새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해 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1: 토요타 자동차의 권 켄타 사장이 18일 언론 인터뷰에서 신흥 제조업체를 포함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부품 종류의 삭감 등을 통해 개발과 생산의 효율화를 추진함으로써 회사의 수익 창출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인터뷰에서 권 사장은 사장으로서 추진하고 싶은 일에 대해 가치가 창출되는 곳은 역시 현장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귀담아 듣고 이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토요타의 생산 방식은 재고를 보유하지 않고 부품 보관 공간을 줄임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것이 원점이라며 그러한 것을 지금 하나하나씩 쌓아가고 있다고 말해 부품 종류의 삭감 등을 통해 개발과 생산의 효율화를 추진함으로써 회사의 수익 창출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또 국내의 생산 체제에 대해서는 공급망은 한 번 사라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일본의 제조업과 일본의 공급망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해 현재 국내 생산 규모를 유지해 가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회사가 아이지현 도요타시의 새로 건설할 방침인 완성차 공장에 관해서는 로봇과 AI 도입이 더욱 진전될 것이라는 인식을 나타낸 뒤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 새로운 공장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며 로봇으로 대체할 수 없는 기능이 있는 한편 AI에게 기술을 배우는 경우도 나올 것이라며 이러한 가운데 공장에서 사람의 힘을 어떻게 갈고 닦을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0: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19일 뉴욕 원유시장에서는 국제거래지표인 WTI 선물 가격이 한때 배럴당 $85대로 상승했습니다. 이는 6월 12일 이후 약 한 달 만에 높은 수준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대립이 첨예해지는 가운데 에너지 수송의 요충인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1: 미국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의 오타니 쇼헤이 선수가 22일로 예정됐던 필라델피아 필리스전에 등판하지 않고 당분간은 타자로만 출전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로버츠 감독은 부상한 왼쪽 무릎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회복하는 데 진력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이홍복, 차영춘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21과 자기가 있는 장소를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베트남 유학생 탐과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는 홋카이도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오늘 삿포로의 인기 관광 명소인 시계탑에서 나중에 오는 가이도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밖이 추워서 시계탑 건물 안에서 기다리고 있자 가이도한테서 탐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0: 그럼 제21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もしもし、 탐상. 今どこにいるの?
3: 時計台の中にいます。
2: え、 中? じゃあ僕もすぐそっちに行くね。
3: わかりました。 あ、 カイト、 こっちこっち。
4: ごめん、遅くなって。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카이토가 탐에게 전화를 겁니다.
4: もしもし, 탐상.
0: 여보세요, 탐 씨.
4: 今どこにいるの?
0: 지금 어디 있어?
1: 탐이 대답합니다.
3: 時計台の中にいます.
0: 시계탑 안에 있어요.
1: 가이도가 되묻습니다.
4: 에, 나가?
0: 어, 안에?
1: 그리고 나서 탐에게 말합니다.
4: 자,僕もすぐそっちに行くね.
0: 그럼 나도 금방 그곳으로 갈게.
1: 탐이 대답합니다.
3: 分かりました.
0: 알았어요.
1: 잠시 후에 가이도가 찾아왔습니다. 가이도를 발견한 미아는
3: 아, 가이도.
0: 아, 가이도.
3: 거치.
0: 여기, 여기.
1: 가이도가 두 사람이 있는 곳으로 뛰어와서 말합니다.
4: 고멘, 오소쿠나떼.
0: 미안, 늦어서.
1: 가이도가 무사히 탐과 미아를 만나게 돼 다행이네요.
0: 시계탑이 있는 건물은 하얀 2층 목조 건물인데요. 붉은 지붕 위에 시계탑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もしもし, 탐상. 今どこにいるの?
3: 時計台の中にいます.
2: え, 中? じゃあ僕もすぐそっちに行くね.
3: わかりました. あ, カイト, こっちこっち。
4: ごめん、遅くなって。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시계탑 안에 있어요.
3: 時計台の中にいます.
0: 이걸 배우면 자기가 있는 장소를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時計台는
0: 시계탑,
5: 中는
0: 안.
5: 時計台の中는
0: 시계탑 안이라는 뜻입니다. 그 뒤에
5: 니는
0: 장소를 나타내는 조사하고요.
5: 이마스는
0: 동사 있다.
5: 이르의
0: 마스형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존재나 소재를 말할 때는 동사
5: 이마스를
0: 사용합니다.
1: 전에 아리마스를 배웠는데요. 이마스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5: 이마스는
0: 사람이나 생물의 존재에 대해 사용하는 표현이고요. 사물의 존재에 대해서 말할 때는
5: 아리마스를
0: 사용하죠.
1: 그렇군요.
0: 자기가 있는 장소를 말할 때는 장소를 나타내는 말 뒤에 조사니를 붙이고 그 다음에
5: 이마스라고
0: 하면 됩니다. 또 있는 곳을 정확히 전하려면 표적이 되는 건물을 사용해서 위치 관계를 나타내면 되는데요. 중요 표현인 시계탑 안에 있어요.
5: 時計台の中にいます.처럼
0: 표적, 노, 위치, 니이마스라는 순서로 말하면 됩니다.
1: 표적이 시계탑, 도케다이이고 위치가 안, 나카이군요.
0: 네, 그렇죠.
1: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도케다이노 나카니 이마스. 時計台の中にいます。
1: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만나기로 한 상대방에게 전화로 자기가 있는 장소를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今どこにいますか?
7: 改札の前にいます。
0: 내용을확인할까요?
6: 今どこにいますか?
1: 지금어디에있어요?
5: 今
0: 는지금이라는뜻입니다.있는곳을물을때는
5: どこにいますか?
0: 라고하는데요.
7: 改札の前にいます.
1: 개찰구앞에있어요.
5: 改札
0: 는개찰구.
5: 前
0: 은앞이라는뜻입니다.
5: 改札の前に
0: 라고하면개찰구앞에라는뜻이되죠.
1: 그럼질문을한뒤에대답을할테니까따라서말해보세요.
5: 今どこにいますか?改札の前にいます。改札の前にいます。
0: 이밖에도자기가있는곳을말해볼까요?편의점안에있다고가정해보세요.편의점은
5: 콤비니,콤비니
0: 라고합니다.안은
5: 나카,
0: 나카이죠.자,말해보세요.
8: 콤비니의나카니이마스.콤비니의나카니이마스.
0: 이번에는여러분이인포메이션센터옆에있다고가정해보세요.인포메이션센터는영어의인포메이션센터를줄여서
5: 인포메이션,인포메이션.
0: 옆은
5: 横,横
0: 라고합니다.자,말해보세요.
9: 인포메이션의横にいます.인포메이션의横にいます.
0: 오늘의추가표현은탐이전화로가이또에게한이말입니다.그대로외워보세요.
10: わかりました.
5: わかりました.
0: 는알았어요라는표현으로상대방이말한것이나이야기의내용을확실히이해했다는것을전하는표현입니다.
1: 여러분도따라서발음해보세요.
5: わかりました.
0: 그럼오늘의대화내용을다시한번들어보시죠.
2: もしもし、タムさん。今どこにいるの?
10: 時計台の中にいます。
2: え、中?じゃあ僕もすぐそっちに行くね。
10: わかりました。
3: あ、カイト、こっちこっち。
4: ごめん、遅くなって。
11: ハルさんの知恵袋。
1: 이어서하루상의지혜주머니코너입니다.오늘은일본의편의점에대해소개해드리죠.
0: 이홍복씨는평소에편의점을이용하세요?
1: 그럼요.뭐거의매일가는편이에요.
0: 네,편의점은대개24시간영업을하고연중무휴인점포가많죠.도시락,주먹밥,샌드위치같은가벼운식사나사탕,껌,초콜릿같은과자,차나주스같은음료는물론이고잡지나문방구,일용품도갖춰놓고있죠.샴푸,세제,휴대전화충전기,소옷같은것도팔고요.
1: 오뎅,그리고치킨도팔아요.
0: 네.또 ATM 에서돈을찾을수도있고인터넷으로예약한티켓을받을수도있습니다.여러분도편의점을잘이용해보세요.일본말첫걸음어떠셨습니까?
1: 네,다음시간도많이기대해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시간으로 7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중동에서 미군 병사가 사망한 것에 대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미군 병사를 살해할 때마다 그들은 그 몇 배의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며 이란에 대한 공격을 강화할 자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이란의 혁명수비대는 바레인에 있는 미군의 무인기 경납고를 파괴했다고 밝혀

0: 등을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미국 미디어는 미국 정부가 중동에 전투기 등을 추가 배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란의 혁명수비대와 깊게 연관된 타스님 통신은 20일 바레인과 쿠웨이트에 전개하는 미군에 대해 잇따라 공격했다는 혁명수비대의 성명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혁명수비대는 바레인에 있는 미군의 무인기 격납고를 파괴하고 함정에도 큰 피해를 주었다고 했고 또 쿠웨이트의 미군 기지에 있는 특수부대의 관련 시설도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혁명수비대는 요르단과 쿠웨이트에 전개하는 미군의 항공기와 레이더 시설 등을 공격했다고도 밝히고 있어 쌍방의 공격 응수가 수그러질 전망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1: 방위성은 중국 해군 함정이 19일 오가사와라 제도 오키노 토리시마 주변의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안쪽에서 기관총 사격 훈련을 실시한 것이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인근 해역에서 러시아 해군 함정도 포착돼 방위성이 경계와 감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방위성에 따르면 19일 오전 2시쯤 오가사와라 제도 오키노 토리시마에서 남서쪽으로 약 330km 떨어진 태평양 해상에서 중국 해군의 미사일 구축함 두 척과 보급함 그리고 러시아 해군의 프리깃함 등 모두 네 척이 북동 방향을 향해 항행하고 있는 것을 해상자위대가 확인했습니다. 그 후 네 척 중 중국 해군의 미사일 구축함 한 척이 오키노 토리시마에서 남서쪽으로 약 180km 떨어진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안쪽에서 기관총 사격 훈련을 실시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미사일 구축함은 주변 선박에 대해 훈련 기간과 구역을 사전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훈련이 실시되던 당시 인근 해역에서는 러시아 해군 프리깃함의 항행도 확인됐습니다. 방위성에 따르면 타국 함정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안쪽에서 사격을 실시했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은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방위성은 주변 선박의 항행에 위험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에 문제 제기를 하는 한편 경계와 감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0: 고이즈미 방위상은 방문한 영국에서 강연을 통해 일본과 영국, 이탈리아의 3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은 지역을 초월한 안보 협력의 새 모델이라며 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20일 영국 남부 팜버로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유수의 에어쇼를 방문해 일본이 영국, 이탈리아와 공동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전투기의 실물 크기의 모형을 시찰하고 성능 등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후 고이즈미 방위상은 전시장 내에서 강연하고 방위상업 분야의 각국과의 협력에 대해 방위 생산력이야말로 억지력이다. 방위산업은 더 이상 한 나라만으로는 완결되지 않고 높은 기술력을 가지는 유럽의 동지국과의 협력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불가결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본이 방위력 강화를 위해 연내 개정 예정인 3대 안보 문서에 대해 언급하고 방위산업의 중장기적인 바람직한 방향성을 나타내기 위해 방위 생산, 기술 기반 전략을 작성할 예정이다. 중요한 타겟 중의 하나는 유사가 장기화할 경우라도 필요한 방위 장비품 생산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에 대해 향후 수십 년에 걸쳐 계속될 인적, 기술적, 산업적인 연결의 기반이 되는 것이다. 인도태평양과 유럽 대서양의 안전보장을 지금까지 이상으로 견고하게 연결하는 것으로 지역을 초월한 안보협력의 새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해 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1: 토요타 자동차의 곤 켄타 사장이 18일 언론 인터뷰에서 신흥 제조업체를 포함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부품 종류의 삭감 등을 통해 개발과 생산의 효율화를 추진함으로써 회사의 수익 창출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인터뷰에서 곤 사장은 사장으로서 추진하고 싶은 일에 대해 가치가 창출되는 곳은 역시 현장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귀담아 듣고 이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토요타의 생산 방식은 재고를 보유하지 않고 부품 보관 공간을 줄임으로써 불필요한

0: 비용을 줄이는 것이 원점이라며 그러한 것을 지금 하나하나씩 쌓아가고 있다고 말해 부품 종류의 삭감 등을 통해 개발과 생산의 효율화를 추진함으로써 회사의 수익 창출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또 국내의 생산 체제에 대해서는 공급망은 한번 사라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일본의 제조업과 일본의 공급망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해 현재 국내 생산 규모를 유지해 가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회사가 아이지현 도요타시의 새로 건설할 방침인 완성차 공장에 관해서는 로봇과 AI 도입이 더욱 진전될 것이라는 인식을 나타낸 뒤 사람만이 할수 있는 일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 새로운 공장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며 로봇으로 대체할 수 없는 기능이 있는 한편 AI에게 기술을 배우는 경우도 나올 것이라며 이러한 가운데 공장에서 사람의 힘을 어떻게 갈고 닦을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1: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19일 뉴욕 원유 시장에서는 국제 거래 지표인 WTI 선물 가격이 한때 배럴당 85달러대로 상승했습니다. 이는 6월 12일 이후 약한달 만에 높은 수준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대립이 첨예해지는 가운데 에너지 수송의 요충인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0: 미국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의 오타니 쇼헤이 선수가 22일로 예정됐던 필라델피아 필리스전에 등판하지 않고 당분간은 타자로만 출전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로버츠 감독은 부상한 왼쪽 무릎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회복하는 데 진력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이홍복, 차영춘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21과 자기가 있는 장소를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베트남 유학생 탐과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는 홋카이도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오늘 삿포로의 인기 관광 명소인 시계탑에서 나중에 오는 가이도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밖이 추워서 시계탑 건물 안에서 기다리고 있자 가이도한테서 탐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0: 그럼 제21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もしもし、 탐상. 今 どこにいるの?
3: 時計台の中にいます。
2: え、 中? じゃあ僕もすぐそっちに行くね。
3: わかりました。 あ、 カイト、 こっちこっち。
4: ごめん、 遅くなって。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카이토가 탐에게 전화를 겁니다.
4: もしもし, 탐상.
0: 여보세요, 탐 씨.
4: 今どこにいるの?
0: 지금 어디 있어?
1: 탐이 대답합니다.
3: 時計台の中にいます.
0: 시계탑 안에 있어요.
1: 가이도가 되묻습니다.
4: 에, 나가?
0: 어, 안에?
1: 그리고 나서 탐에게 말합니다.
4: 자,僕もすぐそっちに行くね.
0: 그럼 나도 금방 그곳으로 갈게.
1: 탐이 대답합니다.
3: 分かりました.
0: 알았어요.
1: 잠시 후에 가이도가 찾아왔습니다. 가이도를 발견한 미아는
3: 아, 가이도.
0: 아, 가이도.
3: 거치.
0: 여기, 여기.
1: 가이도가 두 사람이 있는 곳으로 뛰어와서 말합니다.
4: 고멘, 오소쿠나떼.
0: 미안, 늦어서.
1: 가이도가 무사히 탐과 미아를 만나게 돼 다행이네요.
0: 시계탑이 있는 건물은 하얀 2층 목조

0: 건물인데요. 붉은 지붕 위에 시계탑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1: もしもし, タムさん. 今どこにいるの?
2: 時計台の中にいます。
1: え? 中? じゃあ僕もすぐそっちに行くね。
2: わかりました。
3: あ、 カイト、 こっちこっち。
4: ごめん、 遅くなって。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시계탑 안에 있어요.
2: 時計台の中にいます.
0: 이걸 배우면 자기가 있는 장소를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時計台는
0: 시계탑,
5: 中는
0: 안,
5: 時計台の中는
0: 시계탑 안이라는 뜻입니다. 그 뒤에
5: 니
0: 는 장소를 나타내는 조사하고요.
5: 이마스는
0: 동사 있다.
5: 이르의
0: 마스형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존재나 소재를 말할 때는 동사
5: 이마스를
0: 사용합니다.
6: 전에 아리마스를 배웠는데요. 이마스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5: 이마스
0: 는 사람이나 생물의 존재에 대해 사용하는 표현이고요. 사물의 존재에 대해서 말할 때는
5: 아리마스를
0: 사용하죠.
6: 그렇군요.
0: 자기가 있는 장소를 말할 때는 장소를 나타내는 말 뒤에 조사 니를 붙이고 그 다음에
5: 이마스라고
0: 하면 됩니다. 또 있는 곳을 정확히 전하려면 표적이 되는 건물을 사용해서 위치 관계를 나타내면 되는데요. 중요 표현인 시계탑 안에 있어요.
5: 時計台の中にいます.
0: 처럼 표적, 노, 위치, 니이마스 라는 순서로 말하면 됩니다.
6: 표적이 시계탑, 도깨다이이고 위치가 안, 나카이군요.
0: 네, 그렇죠.
6: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時計台の中にいます. 時計台の中にいます.
6: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만나기로 한 상대방에게 전화로 자기가 있는 장소를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7: 今どこにいますか? 改札の前にいます.
0: 내용을 확인할까요?
7: 이마 どこにいますか?
6: 지금 어디에 있어요?
5: 이마는
0: 지금이라는 뜻입니다. 있는 곳을 물을 때는
5: どこにいますか?
0: 라고 하는데요.
7: 改札の前にいます.
6: 개찰구 앞에 있어요.
5: 改札는
0: 개찰구,
5: 前는
0: 앞이라는 뜻입니다.
5: 改札の前に
0: 라고 하면 개찰구 앞에 라는 뜻이 되죠.
6: 그럼 질문을 한 뒤에 대답을 할 테니까 따라서 말해 보세요.
5: 이마 도코니 이마스카? 카이사츠노 마에니 이마스. 카이사츠노 마에니 이마스.
0: 이 밖에도 자기가 있는 곳을 말해 볼까요? 편의점 안에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편의점은
5: 콤비니, 콤비니라고
0: 합니다. 안은
5: 나카,
0: 나카이죠. 자, 말해보세요.
8: 콤비니の中にいます. 콤비니の中にいます.
0: 이번에는 여러분이 인포메이션 센터 옆에 있다고 가정해보세요. 인포메이션 센터는 영어의 인포메이션 센터를 줄여서
5: 인포메이션, 인포메이션.
0: 옆은
5: 요코, 요코라고
0: 합니다. 자, 말해보세요.
9: 인포메이션의 요코니 이마스. 인포메이션의 요코니 이마스.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탐이 전화로 가이또에게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1: 와카리마시다.
2: 와카리마시다.
0: 는 알았어요 라는 표현으로 상대방이 말한 것이나 이야기의 내용을 확실히 이해했다는 것을 전하는 표현입니다.
3: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2: 와카리마시다.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4: もしもし、 탐상. 지금 어디에 있어?
1: 도깨비 안에 있습니다.
4: 에, 안에? 그럼 저도 바로 그쪽으로 갈게요.
1: 알겠습니다. 아, 카이토, 거치 거치.
5: 고멘, 오속났대.
6: 하루산의 지혜부끄러.
3: 이어서 하루상의 지혜 주머니 코너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편의점에 대해 소개해드리죠.
0: 이홍복 씨는 평소에 편의점을 이용하세요?
3: 그럼요. 뭐 거의 매일 가는 편이에요.
0: 네, 편의점은 대개 24시간 영업을 하고 연중 무휴인 점포가 많죠. 도시락, 주먹밥, 샌드위치 같은 가벼운 식사나 사탕, 껌, 초콜릿 같은 과자, 차나 주스 같은 음료는 물론이고 잡지나 문방구, 일용품도 갖춰놓고 있죠. 샴푸, 세제, 휴대전화 충전기, 속옷 같은 것도 팔고요.
3: 오뎅, 그리고 치킨도 팔아요.
0: 네. 또 ATM에서 돈을 찾을 수도 있고 인터넷으로 예약한 티켓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편의점을 잘 이용해보세요.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3: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으로 7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중동에서 미군 병사가 사망한 것에 대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미군 병사를 살해할 때마다 그들은 그 몇 배의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며 이란에 대한 공격을 강화할 자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이란의 혁명수비대는 바레인에 있는 미군의 무인기 격납고를 파괴했다고 밝혀 쌍방의 공격 응수가 수그러질 전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상호 공격 응수가 계속되는 가운데 7월 17일 이후 중동 요르단과 이라크에서는 미군 병사가 사망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SNS에 투고를 통해 이란이 미군 병사를 살해할 때마다 그들은 그 몇 배의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며 이란에 대한 공격을 강화할 자세를 나타냈습니다. 아울러 이 지시는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케인 합참의장 그리고 군의 상층부 전원에게 전달됐다라고 했습니다. 미국은 7월 11일부터 10일 연속으로 이란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연안의 감시시설과 방공시설 그리고 미사일과 무인기 저장시설 등을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미국 미디어는 미국 정부가 중동에 전투기 등을 추가 배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란의 혁명수비대와 깊게 연관된 타스님 통신은 20일 바레인과 쿠웨이트에 전개하는 미군에 대해 잇따라 공격했다는 혁명수비대의 성명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혁명수비대는 바레인에 있는 미군의 무인기 격납고를 파괴하고 함정에도 큰 피해를 주었다고 했고 또 쿠웨이트의 미군 기지에 있는 특수부대의 관련 시설도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혁명수비대는 요르단과 쿠웨이트에 전개하는 미군의 항공기와 레이더 시설 등을 공격했다고도 밝히고 있어 쌍방의 공격 응수가 수그러질 전망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1: 방위성은 중국 해군 함정이 19일 오가사와라 제도 오키노 토리시마 주변의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안쪽에서 기관총 사격훈련을 실시한 것이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인근 해역에서 러시아 해군 함정도 포착돼 방위성이 경계와 감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방위성에 따르면 19일 오전 2시쯤 오가사와라 제도 오키노 토리시마에서 남서쪽으로 약 330km 떨어진 태평양 해상에서 중국 해군의 미사일 구축함 두 척과 보급함 그리고 러시아 해군의 프리기탐 등 모두 네 척이 북동 방향을 향해 항행하고 있는 것을 해상자위대가 확인했습니다. 그 후 네 척 중 중국 해군의 미사일 구축함 한 척이 오키노 토리시마에서 남서쪽으로 약 180km 떨어진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안쪽에서 기관총 사격훈련을 실시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미사일 구축함은 주변 선박에 대해 훈련 기간과 구역을 사전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훈련이 실시되던 당시 인근 해역에서는 러시아 해군 프리기탐의 항행도 확인됐습니다. 방위성에 따르면 타국 함정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안쪽에서

0: 파격을 실시했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은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방위성은 주변 선박의 항행에 위험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에 문제 제기를 하는 한편 경계와 감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1: 고이즈미 방위상은 방문한 영국에서 강연을 통해 일본과 영국, 이탈리아의 3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은 지역을 초월한 안보 협력의 새 모델이라며 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20일 영국 남부 팜버로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유수의 에어쇼를 방문해 일본이 영국, 이탈리아와 공동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전투기의 실물 크기의 모형을 시찰하고 성능 등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후 고이즈미 방위상은 전시장 내에서 강연하고 방위산업 분야의 각국과의 협력에 대해 방위 생산력이야말로 억지력이다. 방위산업은 더 이상 한 나라만으로는 완결되지 않고 높은 기술력을 가지는 유럽의 동지국과의 협력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불가결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본이 방위력 강화를 위해 연내 개정 예정인 3대 안보 문서에 대해 언급하고 방위 산업의 중장기적인 바람직한 방향성을 나타내기 위해 방위 생산 기술 기반 전략을 작성할 예정이다. 중요한 타겟 중의 하나는 유사가 장기화할 경우라도 필요한 방위 장비품 생산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에 대해 향후 수십 년에 걸쳐 계속될 인적, 기술적, 산업적인 연결의 기반이 되는 것이다. 인도 태평양과 유럽 대서양의 안전 보장을 지금까지 이상으로 견고하게 연결하는 것으로 지역을 초월한 안보 협력의 새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해 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0: 토요타 자동차의 권 켄타 사장이 18일 언론 인터뷰에서 신흥 제조업체를 포함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부품 종류의 삭감 등을 통해 개발과 생산의 효율화를 추진함으로써 회사의 수익 창출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인터뷰에서 권 사장은 사장으로서 추진하고 싶은 일에 대해 가치가 창출되는 곳은 역시 현장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귀담아 듣고 이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토요타의 생산 방식은 재고를 보유하지 않고 부품 보관 공간을 줄임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것이 원점이라며 그러한 것을 지금 하나하나씩 쌓아가고 있다고 말해 부품 종류의 삭감 등을 통해 개발과 생산의 효율화를 추진함으로써 회사의 수익 창출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또 국내의 생산 체제에 대해서는 공급망은 한번 사라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일본의 제조업과 일본의 공급망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해 현재 국내 생산 규모를 유지해 가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회사가 아이지현 도요타시의 새로 건설할 방침인 완성차 공장에 관해서는 로봇과 AI 도입이 더욱 진전될 것이라는 인식을 나타낸 뒤 사람만이 할수 있는 일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 새로운 공장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며 로봇으로 대체할 수 없는 기능이 있는 한편 AI에게 기술을 배우는 경우도 나올 것이라며 이러한 가운데 공장에서 사람의 힘을 어떻게 갈고 닦을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1: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19일 뉴욕 원유 시장에서는 국제 거래 지표인 WTI 선물 가격이 한때 배럴당 85달러대로 상승했습니다. 이는 6월 12일 이후 약한달 만에 높은 수준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대립이 첨예해지는 가운데 에너지 수송의 요충인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0: 미국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의 오타니 쇼헤이 선수가 22일로 예정됐던 필라델피아 필리스전에 등판하지 않고 당분간은 타자로만 출전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로버츠 감독은 부상한 왼쪽 무릎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회복하는 데 진력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이홍복 차영춘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21과 자기가 있는 장소를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베트남 유학생 탐과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는 홋카이도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오늘 삿포로의 인기 관광 명소인 시계탑에서 나중에 오는 가이도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밖이 추워서 시계탑 건물 안에서 기다리고 있자 가이도한테서 탐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0: 그럼 제21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もしもし、 탐さん? 今どこにいるの?
3: 時計台の中にいます。
2: え、 中? じゃあ僕もすぐそっちに行くね。
3: わかりました。 あ、 カイト、 こっちこっち。
4: ごめん、遅くなって。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카이토가 탐에게 전화를 겁니다.
4: もしもし, 탐さん?
0: 여보세요, 탐씨?
4: 今どこにいるの?
0: 지금 어디 있어?
1: 탐이 대답합니다.
3: 時計台の中にいます.
0: 시계탑 안에 있어요.
1: 가이토가 되묻습니다.
4: 에, 나가?
0: 어? 안에?
1: 그리고 나서 탐에게 말합니다.
4: 자,僕もすぐそっちに行くね.
0: 그럼 나도 금방 그곳으로 갈게.
1: 탐이 대답합니다.
3: 分かりました.
0: 알았어요.
1: 잠시 후에 가이토가 찾아왔습니다. 가이토를 발견한 미아는
3: 아, 가이토.
0: 아, 가이토.
3: 거치.
0: 여기, 여기.
1: 가이토가 두 사람이 있는 곳으로 뛰어와서 말합니다.
4: 고멘, 오소쿠나테.
0: 미안, 늦어서.
1: 가이토가 무사히 탐과 미아를 만나게 돼 다행이네요.
0: 시계탑이 있는 건물은 하얀 2층 목조 건물인데요. 붉은 지붕 위에 시계탑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もしもし, タムさん? 今どこにいるの?
3: 時計台の中にいます。
2: え, 中? じゃあ僕もすぐそっちに行くね。
3: わかりました。 あ, カイト, こっちこっち。
4: 고멘, 오소쿠나테.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시계탑 안에 있어요.
3: 時計台の中にいます.
0: 이걸 배우면 자기가 있는 장소를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時計台는
0: 시계탑,
5: 中는
0: 안.
5: 時計台の中는
0: 시계탑 안이라는 뜻입니다. 그 뒤에
5: 니는
0: 장소를 나타내는 조사하고요.
5: 이마스는
0: 동사 있다.
5: 이르의
0: 마스형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존재나 소재를 말할 때는 동사
5: 이마스를
0: 사용합니다.
1: 전에 아리마스를 배웠는데요. 이마스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5: 이마스는
0: 사람이나 생물의 존재에 대해 사용하는 표현이고요. 사물의 존재에 대해서 말할 때는
5: 아리마스를
0: 사용하죠.
1: 그렇군요.
0: 자기가 있는 장소를 말할 때는 장소를 나타내는 말 뒤에 조사 니를 붙이고 그 다음에
5: 이마스라고
0: 하면 됩니다. 또 있는 곳을 정확히 전하려면 표적이 되는 건물을 사용해서 위치 관계를 나타내면 되는데요. 중요 표현인 시계탑 안에 있어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으로 7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중동에서 미군 병사가 사망한 것에 대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미군 병사를 살해할 때마다 그들은 그 몇 배의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며 이란에 대한 공격을 강화할 자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이란의 혁명수비대는 바레인에 있는 미군의 무인기 경납고를 파괴했다고 밝혀 쌍방의 공격 응수가 수그러질 전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상호 공격 응수가 계속되는 가운데 7월 17일 이후 중동 요르단과 이라크에서는 미군 병사가 사망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SNS에 투고를 통해 이란이 미군 병사를 살해할 때마다 그들은 그 몇 배의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며 이란에 대한 공격을 강화할 자세를 나타냈습니다. 아울러 이 지시는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케인 합참의장 그리고 군의 상층부 전원에게 전달됐다라고 했습니다. 미국은 7월 11일부터 10일 연속으로 이란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연안의 감시시설과 방공시설 그리고 미사일과 무인기 저장시설 등을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미국 미디어는 미국 정부가 중동에 전투기 등을 추가 배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란의 혁명수비대와 깊게 연관된 타스님 통신은 20일 바레인과 쿠웨이트에 전개하는 미군에 대해 잇따라 공격했다는 혁명수비대의 성명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혁명수비대는 바레인에 있는 미군의 무인기 경납고를 파괴하고 함정에도 큰 피해를 주었다고 했고 또 쿠웨이트의 미군 기지에 있는 특수부대의 관련 시설도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혁명수비대는 요르단과 쿠웨이트에 전개하는 미군의 항공기와 레이더 시설 등을 공격했다고도 밝히고 있어 쌍방의 공격 응수가 수그러질 전망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1: 방위성은 중국 해군 함정이 19일 오가사와라 제도 오키노 토리시마 주변의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안쪽에서 기관총 사격훈련을 실시한 것이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인근 해역에서 러시아 해군 함정도 포착돼 방위성이 경계와 감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방위성에 따르면 19일 오전 2시쯤 오가사와라 제도 오키노 토리시마에서 남서쪽으로 약 330km 떨어진 태평양 해상에서 중국 해군의 미사일 구축함 두 척과 보급함 그리고 러시아 해군의 프리기탐 등 모두 네 척이 북동 방향을 향해 항행하고 있는 것을 해상자위대가 확인했습니다. 그 후 네 척 중 중국 해군의 미사일 구축함 한 척이 오키노 토리시마에서 남서쪽으로 약 180km 떨어진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안쪽에서 기관총 사격훈련을 실시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미사일 구축함은 주변 선박에 대해 훈련 기간과 구역을 사전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훈련이 실시되던 당시 인근 해역에서는 러시아 해군 프리기탐의 항행도 확인됐습니다. 방위성에 따르면 타국 함정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안쪽에서 사격을 실시했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은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방위성은 주변 선박의 항행에 위험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에 문제 제기를 하는 한편 경계와 감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0: 고이즈미 방위상은 방문한 영국에서 강연을 통해 일본과 영국, 이탈리아의 3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은 지역을 초월한 안보 협력의 새 모델이라며 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20일 영국 남부 팜버로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유수의 에어쇼를 방문해 일본이 영국, 이탈리아와 공동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전투기의 실물 크기의 모형을 시

0: 라고 성능 등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후 고이즈미 방위상은 전 시장 내에서 강연하고 방위산업 분야의 각 국가의 협력에 대해 방위 생산력이야말로 억지력이다. 방위산업은 더 이상 한 나라만으로는 완결되지 않고 높은 기술력을 가지는 유럽의 동지국가의 협력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불가결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본이 방위력 강화를 위해 연내 개정 예정인 3대 안보 문서에 대해 언급하고 방위산업의 중장기적인 바람직한 방향성을 나타내기 위해 방위 생산, 기술 기반 전략을 작성할 예정이다. 중요한 타겟 중의 하나는 유사가 장기화할 경우라도 필요한 방위 장비품 생산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에 대해 향후 수십 년에 걸쳐 계속될 인적, 기술적, 산업적인 연결의 기반이 되는 것이다. 인도 태평양과 유럽 대서양의 안전보장을 지금까지 이상으로 견고하게 연결하는 것으로 지역을 초월한 안보 협력의 새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해 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1: 토요타 자동차의 권 켄타 사장이 18일 언론 인터뷰에서 신흥 제조업체를 포함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부품 종류의 삭감 등을 통해 개발과 생산의 효율화를 추진함으로써 회사의 수익 창출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인터뷰에서 권 사장은 사장으로서 추진하고 싶은 일에 대해 가치가 창출되는 곳은 역시 현장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귀담아 듣고 이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토요타의 생산 방식은 재고를 보유하지 않고 부품 보관 공간을 줄임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것이 원점이라며 그러한 것을 지금 하나하나씩 쌓아가고 있다고 말해 부품 종류의 삭감 등을 통해 개발과 생산의 효율화를 추진함으로써 회사의 수익 창출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또 국내의 생산 체제에 대해서는 공급망은 한번 사라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일본의 제조업과 일본의 공급망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해 현재 국내 생산 규모를 유지해 가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회사가 아이지현 도요타시의 새로 건설할 방침인 완성차 공장에 관해서는 로봇과 AI 도입이 더욱 진전될 것이라는 인식을 나타낸 뒤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 새로운 공장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며 로봇으로 대체할 수 없는 기능이 있는 한편 AI에게 기술을 배우는 경우도 나올 것이라며 이러한 가운데 공장에서 사람의 힘을 어떻게 갈고 닦을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0: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19일 뉴욕 원유시장에서는 국제거래지표인 WTI 선물가격이 한때 배럴당 85달러대로 상승했습니다. 이는 6월 12일 이후 약 한 달 만에 높은 수준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대립이 첨예해지는 가운데 에너지 수송의 요충인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1: 미국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의 오타니 쇼헤이 선수가 22일로 예정됐던 필라델피아 필리스전에 등판하지 않고 당분간은 타자로만 출전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로버츠 감독은 부상한 왼쪽 무릎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회복하는 데 진력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이홍복, 차영춘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21과 자기가 있는 장소를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베트남 유학생 탐과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는 홋카이도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오늘 삿포로의 인기 관광 명소인 시계탑에서 나중에 오는 가이도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밖이 추워서 시계탑 건물 안에서 기다리고 있자 가이도한테서 탐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0: 그럼 제21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もしもし、 탐さん 今どこにいるの?
3: 時計台の中にいます。
2: え、 中? じゃあ僕もすぐそっちに行くね。
3: わかりました。 あ、 カイト、 こっちこっち。
4: ごめん、遅くなって。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카이토가 탐에게 전화를 겁니다.
4: もしもし, 탐さん?
0: 여보세요, 탐 씨.
4: 今どこにいるの?
0: 지금 어디 있어?
1: 탐이 대답합니다.
3: 時計台の中にいます.
0: 시계탑 안에 있어요.
1: 가이도가 되묻습니다.
4: 에, 나가?
0: 어, 안에?
1: 그리고 나서 탐에게 말합니다.
4: 자,僕もすぐそっちに行くね.
0: 그럼 나도 금방 그곳으로 갈게.
1: 탐이 대답합니다.
3: 分かりました.
0: 알았어요.
1: 잠시 후에 가이도가 찾아왔습니다. 가이도를 발견한 미아는
3: 아, 가이도.
0: 아, 가이도.
3: 거치, 거치.
0: 여기, 여기.
1: 가이도가 두 사람이 있는 곳으로 뛰어와서 말합니다.
4: 고멘, 오소쿠나떼.
0: 미안, 늦어서.
1: 가이도가 무사히 탐과 미아를 만나게 돼 다행이네요.
0: 시계탑이 있는 건물은 하얀 2층 목조 건물인데요. 붉은 지붕 위에 시계탑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모시모시, 탐상. 今どこにいるの?
3: 時計台の中にいます.
2: 에, 나가? 자,僕もすぐそっちに行くね.
3: 分かりました. 아, 카이토, こっちこっち.
4: ごめん、遅くなって。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시계탑 안에 있어요.
3: 時計台の中にいます.
0: 이걸 배우면 자기가 있는 장소를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時計台는
0: 시계탑,
5: 中는
0: 안.
5: 時計台の中는
0: 시계탑 안이라는 뜻입니다. 그 뒤에
5: 니는
0: 장소를 나타내는 조사하고요.
5: 이마스는
0: 동사 있다.
5: 이르의
0: 마스형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존재나 소재를 말할 때는 동사
5: 이마스를
0: 사용합니다.
1: 전에 아리마스를 배웠는데요. 이마스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5: 이마스는
0: 사람이나 생물의 존재에 대해 사용하는 표현이고요. 사물의 존재에 대해서 말할 때는
5: 아리마스를
0: 사용하죠.
1: 그렇군요.
0: 자기가 있는 장소를 말할 때는 장소를 나타내는 말 뒤에 조사니를 붙이고 그 다음에
5: 이마스라고
0: 하면 됩니다. 또 있는 곳을 정확히 전하려면 표적이 되는 건물을 사용해서 위치 관계를 나타내면 되는데요. 중요 표현인 시계탑 안에 있어요.
5: 時計台の中にいます.처럼
0: 표적, 노, 위치, 니이마스라는 순서로 말하면 됩니다.
1: 표적이 시계탑, 도케다이이고 위치가 안, 나카이군요.
0: 네, 그렇죠.
1: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도케다이노 나카니 이마스. 時計台の中にいます。
1: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만나기로 한 상대방에게 전화로 자기가 있는 장소를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今どこにいますか？
4: 改札の前にいます。
0: 내용을확인할까요？
6: 今どこにいますか？
1: 지금어디에있어요？
5: 今
0: 는지금이라는뜻입니다。있는곳을물을때는
5: どこにいますか？
0: 라고하는데요。
4: 改札の前にいます。
1: 개찰구앞에있어요。
5: 改札
0: 는개찰구。
5: 前
0: 는앞이라는뜻입니다。
5: 改札の前に
0: 라고하면개찰구앞에라는뜻이되죠。
1: 그럼질문을한뒤에대답을할테니까따라서말해보세요。
5: 今どこにいますか？改札の前にいます。改札の前にいます。
0: 이밖에도자기가있는곳을말해볼까요편의점안에있다고가정해보세요편의점은
5: 콤비니콤비니
0: 라고합니다안은
5: 나카
0: 나카이죠자말해보세요
3: 콤비니의나카니이마스콤비니의나카니이마스
0: 이번에는여러분이인포메이션센터옆에있다고가정해보세요인포메이션센터는영어의인포메이션센터를줄여서
5: 인포메이션인포메이션
0: 옆은
5: 横横
0: 라고합니다자말해보세요
3: 인포메이션의横에있습니다인포메이션의横에있습니다
0: 오늘의추가표현은탐이전화로가이또에게한이말입니다그대로외워보세요
3: わかりました
5: 와かりました
0: 는알았어요라는표현으로상대방이말한것이나이야기의내용을확실히이해했다는것을전하는표현입니다
1: 여러분도따라서발음해보세요
5: わかりました
0: 그럼오늘의대화내용을다시한번들어보시죠
2: もしもし、タムさん。今どこにいるの？
3: 時計台の中にいます。
2: え、中？じゃあ僕もすぐそっちに行くね。
3: わかりました。あ、カイト、こっちこっち。
4: ごめん、遅くなって。
7: ハルさんの知恵袋。
1: 이어서하루상의지혜주머니코너입니다오늘은일본의편의점에대해소개해드리죠
0: 이홍복씨는평소에편의점을이용하세요
1: 그럼요뭐거의매일가는편이에요
0: 네편의점은대개24시간영업을하고연중무휴인점포가많죠도시락주먹밥샌드위치같은가벼운식사나사탕껌초콜릿같은과자차나주스같은음료는물론이고잡지나원방구일용품도갖춰놓고있죠샴푸세제휴대전화충전기소국같은것도팔고요
1: 오뎅그리고치킨도팔아요
0: 네또 ATM 에서돈을찾을수도있고인터넷으로예약한티켓을받을수도있습니다여러분도편의점을잘이용해보세요일본말첫걸음어떠셨습니까
1: 네다음시간도많이기대해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으로 7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중동에서 미군 병사가 사망한 것에 대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미군 병사를 살해할 때마다 그들은 그 몇 배의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며 이란에 대한 공격을 강화할 자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이란의 혁명수비대는 바레인에 있는 미군의 무인기 경납고를 파괴했다고 밝혀 쌍방의 공격 응수가 수그러질 전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상호 공격 응수가 계속되는 가운데 7월 17일 이후 중동 요르단과 이라크에서는 미군 병사가 사망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SNS에 투고를 통해 이란이 미군 병사를 살해할 때마다 그들은 그 몇 배의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며 이란에 대한 공격을 강화할 자세를 나타냈습니다. 아울러 이 지시는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케인 합참의장 그리고 군의 상층부 전원에게 전달됐다라고 했습니다. 미국은 7월 11일부터 10일 연속으로 이란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연안의 감시시설과 방공시설 그리고 미사일과 무인기 저장시설 등을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미국 미디어는 미국 정부가 중동에 전투기 등을 추가 배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란의 혁명수비대와 깊게 연관된 타스님 통신은 20일 바레인과 쿠웨이트에 전개하는 미군에 대해 잇따라 공격했다는 혁명수비대의 성명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혁명수비대는 바레인에 있는 미군의 무인기 경납고를 파괴하고 함정에도 큰 피해를 주었다고 했고 또 쿠웨이트의 미군 기지에 있는 특수부대의 관련 시설도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혁명수비대는 요르단과 쿠웨이트에 전개하는 미군의 항공기와 레이더 시설 등을 공격했다고도 밝히고 있어 쌍방의 공격 응수가 수그러질 전망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1: 방위성은 중국 해군 함정이 19일 오가사와라 제도 오키노 토리시마 주변의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안쪽에서 기관총 사격훈련을 실시한 것이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인근 해역에서 러시아 해군 함정도 포착돼 방위성이 경계와 감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방위성에 따르면 19일 오전 2시쯤 오가사와라 제도 오키노 토리시마에서 남서쪽으로 약 330km 떨어진 태평양 해상에서 중국 해군의 미사일 구축함 두 척과 보급함 그리고 러시아 해군의 프리기탐 등 모두 네 척이 북동 방향을 향해 항행하고 있는 것을 해상자위대가 확인했습니다. 그 후 네 척 중 중국 해군의 미사일 구축함 한 척이 오키노 토리시마에서 남서쪽으로 약 180km 떨어진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안쪽에서 기관총 사격훈련을 실시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미사일 구축함은 주변 선박에 대해 훈련 기간과 구역을 사전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훈련이 실시되던 당시 인근 해역에서는 러시아 해군 프리기탐의 항행도 확인됐습니다. 방위성에 따르면 타국 함정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안쪽에서 사격을 실시했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은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방위성은 주변 선박의 항행에 위험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에 문제 제기를 하는 한편 경계와 감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0: 고이즈미 방위상은 방문한 영국에서 강연을 통해 일본과 영국, 이탈리아의 3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은 지역을 초월한 안보 협력의 새 모델이라며 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20일 영국 남부 팜버로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유수의 에어쇼를 방문해 일본이 영국, 이탈리아와 공동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전투기의 실물 크기의 모형을 시찰하고 성능 등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후 고이즈미 방위상은 전시장 내에서 강연하고 방위상업 분야의 각국과의 협력에 대해 방위 생산력이야말로 억지력이다. 방위산업은 더 이상 한 나라만으로는 완결되지 않고 높은 기술력을 가지는 유럽의 동지국가의 협력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불가결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본이 방위력 강화를 위해 연내 개정 예정인 3대 안보 문서에 대해 언급하고 방위 산업의 중장기적인 바람직한 방향성을 나타내기 위해 방위 생산 기술 기반 전략을 작성할 예정이다. 중요한 타겟 중의 하나는 유사가 장기화할 경우라도 필요한 방위 장비품 생산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에 대해 향후 수십 년에 걸쳐 계속될 인적, 기술적, 산업적인 연결의 기반이 되는 것이다. 인도태평양과 유럽 대서양의 안전보장을 지금까지 이상으로 견고하게 연결하는 것으로 지역을 초월한 안보 협력의 새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해 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1: 토요타 자동차의 권 켄타 사장이 18일 언론 인터뷰에서 신흥 제조업체를 포함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부품 종류의 삭감 등을 통해 개발과 생산의 효율화를 추진함으로써 회사의 수익 창출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인터뷰에서 권 사장은 사장으로서 추진하고 싶은 일에 대해 가치가 창출되는 곳은 역시 현장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귀담아 듣고 이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토요타의 생산 방식은 재고를 보유하지 않고 부품 보관 공간을 줄임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것이 원점이라며 그러한 것을 지금 하나하나씩 쌓아가고 있다고 말해 부품 종류의 삭감 등을 통해 개발과 생산의 효율화를 추진함으로써 회사의 수익 창출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또 국내의 생산 체제에 대해서는 공급망은 한번 사라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일본의 제조업과 일본의 공급망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해 현재 국내 생산 규모를 유지해 가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회사가 아이지현 도요타시의 새로 건설할 방침인 완성차 공장에 관해서는 로봇과 AI 도입이 더욱 진전될 것이라는 인식을 나타낸 뒤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 새로운 공장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며 로봇으로 대체할 수 없는 기능이 있는 한편 AI에게 기술을 배우는 경우도 나올 것이라며 이러한 가운데 공장에서 사람의 힘을 어떻게 갈고 닦을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0: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19일 뉴욕 원유시장에서는 국제거래지표인 WTI 선물가격이 한때 배럴당 85달러대로 상승했습니다. 이는 6월 12일 이후 약 한 달 만에 높은 수준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대립이 첨예해지는 가운데 에너지 수송의 요충인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1: 미국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의 오타니 쇼헤이 선수가 22일로 예정됐던 필라델피아 필리스전에 등판하지 않고 당분간은 타자로만 출전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로버츠 감독은 부상한 왼쪽 무릎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회복하는 데 진력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이홍복, 차영춘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21과 자기가 있는 장소를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베트남 유학생 탐과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는 홋카이도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오늘 삿포로의 인기 관광 명소인 시계탑에서 나중에 오는 가이도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밖이 추워서 시계탑 건물 안에서 기다리고 있자 가이도한테서 탐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0: 그럼 제21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もしもし、タムさん。今どこにいるの？
3: 時計台の中にいます。

0: 中？じゃあ僕もすぐそっちに行くね。
1: わかりました。あ、カイト、こっちこっち。
2: ごめん、遅くなって。
3: 내용을확인할까요？
4: カイトがタムへ전화를겁니다。
2: もしもし、タムさん。
3: 여보세요、タム씨。
2: 今どこにいるの？
3: 지금어디있어？
4: タム이대답합니다。
1: 時計台の中にいます。
3: 시계탑안에있어요。
4: カイト가되묻습니다。
2: え、中？
3: 어？안에？
4: 그리고나서탐에게말합니다。
2: じゃあ僕もすぐそっちに行くね。
3: 그럼나도금방그곳으로갈게。
4: 탐이대답합니다。
1: わかりました。
3: 알았어요。
4: 잠시후에カイト가찾아왔습니다。カイト를발견한미아는
1: 아カイト。
3: 아カイト。
1: こっちこっち。
3: 여기여기。
4: カイト가두사람이있는곳으로뛰어와서말합니다。
2: ごめん、遅くなって。
3: 미안、늦어서。
4: カイト가무사히탐과미아를만나게돼다행이네요。
3: 시계탑이있는건물은하얀2층목조건물인데요。붉은지붕위에시계탑이있습니다。그럼오늘의대화내용을다시한번들어보시죠。
0: もしもし、タムさん。今どこにいるの？
1: 時計台の中にいます。
0: え、中？じゃあ僕もすぐそっちに行くね。
1: わかりました。あ、カイト、こっちこっち。
2: ごめん、遅くなって。
3: 오늘의중요표현은시계탑안에있어요。
1: 時計台の中にいます。
3: 이걸배우면자기가있는장소를말할수있게됩니다。먼저중요표현의뜻을확인할까요？
5: 時計台
3: 는시계탑。
5: 中
3: 는안。
5: 時計台の中
3: 는시계탑안이라는뜻입니다。그뒤에
5: 니
3: 는장소를나타내는조사하고요。
5: います
3: 는동사있다。
5: いる
3: 의ます형입니다。오늘의포인트입니다。존재나소재를말할때는동사
5: います
3: 를사용합니다。
4: 전에아리마스를배웠는데요。이마스하고어떻게다른가요？
5: います
3: 는사람이나생물의존재에대해사용하는표현이고요。사물의존재에대해서말할때는
5: あります
3: 를사용하죠。
4: 그렇군요。
3: 자기가있는장소를말할때는장소를나타내는말뒤에조사니를붙이고그다음에
5: います
3: 라고하면됩니다。또있는곳을정확히전하려면표적이되는건물을사용해서위치관계를나타내면되는데요。중요표현인시계탑안에있어요。
5: 時計台の中にいます。
3: 처럼표적の위치にいます라는순서로말하면됩니다。
4: 표적이시계탑도깨다이이고위치가안나까이군요。
3: 네그렇죠。
4: 그럼따라서발음해보세요。
5: 時計台の中にいます。時計台の中にいます。
4: 잘따라하셨어요。
3: 그럼만나기로한상대방에게전화로자기가있는장소를말하는대화예를들어보시죠。
6: 今どこにいますか？改札の前にいます。
3: 내용을확인할까요？
6: 今どこにいますか？
4: 지금어디에있어요？
5: 今
3: 는지금이라는뜻입니다。있는곳을물을때는
5: どこにいますか？
3: 라고하는데요。
6: 改札の前にいます。
4: 개찰구앞에있어요。
5: 改札
3: 는개찰구。
5: 前
3: 는앞이라는뜻입니다。
5: 改札の前に
3: 라고하면개찰구앞에라는뜻이되죠。
4: 그럼 질문을 한 뒤에 대답을 할 테니까 따라서 말해 보세요.
5: 이마 도코니 이마스카? 가이사츠노 마에니 이마스. 가이사츠노 마에니 이마스.
3: 이 밖에도 자기가 있는 곳을 말해 볼까요? 편의점 안에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편의점은
5: 콤비니. 콤비니
3: 라고 합니다. 안은
5: 나카.
3: 나카이죠. 자, 말해 보세요.
1: 콤비니노 나카니 이마스. 콤비니노 나카니 이마스.
3: 이번에는 여러분이 인포메이션 센터 옆에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인포메이션 센터는 영어의 인포메이션 센터를 줄여서
5: 인포메이션. 인포메이션.
3: 옆은
5: 요코. 요코
3: 라고 합니다. 자, 말해 보세요.
1: 인포메이션의 옆에 います. 인포메이션의 옆에 います.
3: 오늘의 추가 표현은 탐이 전화로 가이또에게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1: 와카리마시타.
5: 와카리마시타.
3: 는 알았어요 라는 표현으로 상대방이 말한 것이나 이야기의 내용을 확실히 이해했다는 것을 전하는 표현입니다.
4: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보세요.
5: 와카리마시타.
3: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0: 모시모시, 탐상. 이마 도코니 이르노?
1: 도케다이노 나카니 이마스.
0: 에? 나카? 자, 보쿠모 스그 소치니 이크네.
1: 와카리마시타. 아, 카이토, 고치 고치.
2: 고멘, 오소쿠나떼.
7: 하루산노 지혜부쿠로.
4: 이어서 하루상의 지혜 주머니 코너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편의점에 대해 소개해드리죠.
3: 이홍복 씨는 평소에 편의점을 이용하세요?
4: 그럼요. 뭐 거의 매일 가는 편이에요.
3: 네, 편의점은 대개 24시간 영업을 하고 연중 무휴인 점포가 많죠. 도시락, 주먹밥, 샌드위치 같은 가벼운 식사나 사탕, 껌, 초콜릿 같은 과자, 차나 주스 같은 음료는 물론이고 잡지나 문방구, 일용품도 갖춰놓고 있죠. 샴푸, 세제, 휴대전화 충전기, 속옷 같은 것도 팔고요.
4: 오뎅, 그리고 치킨도 팔아요.
3: 네. 또 ATM에서 돈을 찾을 수도 있고 인터넷으로 예약한 티켓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편의점을 잘 이용해보세요.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4: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으로 7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중동에서 미군 병사가 사망한 것에 대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미군 병사를 살해할 때마다 그들은 그 몇 배의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며 이란에 대한 공격을 강화할 자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이란의 혁명수비대는 바레인에 있는 미군의 무인기 경납고를 파괴했다고 밝혀 쌍방의 공격 응수가 수그러질 전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상호 공격 응수가 계속되는 가운데 7월 17일 이후 중동 요르단과 이라크에서는 미군 병사가 사망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SNS에 투고를 통해 이란이 미군 병사를 살해할 때마다 그들은 그 몇 배의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며 이란에 대한 공격을 강화할 자세를 나타냈습니다. 아울러 이 지시는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케인 합참의장 그리고 군의 상층부 전원에게 전달됐다라고 했습니다. 미국은 7월 11일부터 10일 연속으로 이란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연안의 감시시설과 방공시설 그리고 미사일과 무인기 저장시설 등을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미국 미디어는 미국 정부가 중동에 전투기 등을 추가 배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란의 혁명수비대와 깊게 연관된 타스님 통신은 20일 바레인과 쿠웨이트에 전개하는 미군에 대해 잇따라 공격했다는 혁명수비대의 성명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혁명수비대는 바레인에 있는 미군의 무인기 경납고를 파괴하고 함정에도 큰 피해를 주었다고 했고 또 쿠웨이트의 미군 기지에 있는 특수부대의 관련 시설도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혁명수비대는 요르단과 쿠웨이트에 전개하는 미군의 항공기와 레이더 시설 등을 공격했다고도 밝히고 있어 쌍방의 공격 응수가 수그러질 전망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1: 방위성은 중국 해군 함정이 19일 오가사와라 제도 오키노 토리시마 주변의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안쪽에서 기관총 사격훈련을 실시한 것이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인근 해역에서 러시아 해군 함정도 포착돼 방위성이 경계와 감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방위성에 따르면 19일 오전 2시쯤 오가사와라 제도 오키노 토리시마에서 남서쪽으로 약 330km 떨어진 태평양 해상에서 중국 해군의 미사일 구축함 두 척과 보급함 그리고 러시아 해군의 프리기탐 등 모두 네 척이 북동 방향을 향해 항행하고 있는 것을 해상자위대가 확인했습니다. 그 후 네 척 중 중국 해군의 미사일 구축함 한 척이 오키노 토리시마에서 남서쪽으로 약 180km 떨어진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안쪽에서 기관총 사격훈련을 실시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미사일 구축함은 주변 선박에 대해 훈련 기간과 구역을 사전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훈련이 실시되던 당시 인근 해역에서는 러시아 해군 프리기탐의 항행도 확인됐습니다. 방위성에 따르면 타국 함정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안쪽에서 사격을 실시했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은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방위성은 주변 선박의 항행에 위험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에 문제 제기를 하는 한편 경계와 감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0: 고이즈미 방위상은 방문한 영국에서 강연을 통해 일본과 영국, 이탈리아의 3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은 지역을 초월한 안보 협력의 새 모델이라며 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20일 영국 남부 팜버로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유수의 에어쇼를 방문해 일본이 영국, 이탈리아와 공동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전투기의 실물 크기의 모형을 시찰하고 성능 등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후 고이즈미 방위상은 전시장 내에서 강연하고 방위사업 분야의 각국과의 협력에 대해 방위 생산력이야말로 억지력이다. 방위산업은 더 이상 한 나라만으로는 완결되지 않고 높은 기술력을 가지는 유럽의 동지국가의 협력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불가결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본이 방위력 강화를 위해 연내 개정 예정인 3대 안보 문서에 대해 언급하고 방위산업의 중장기적인 바람직한 방향성을 나타내기 위해 방위생산, 기술기반 전략을 작성할 예정이다. 중요한 타겟 중의 하나는

0: 가 장기화할 경우라도 필요한 방위 장비품 생산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에 대해 향후 수십 년에 걸쳐 계속될 인적, 기술적, 산업적인 연결의 기반이 되는 것이다. 인도태평양과 유럽 대서양의 안전보장을 지금까지 이상으로 견고하게 연결하는 것으로 지역을 초월한 안보 협력의 새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해 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1: 토요타 자동차의 권 켄타 사장이 18일 언론 인터뷰에서 신흥 제조업체를 포함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부품 종류의 삭감 등을 통해 개발과 생산의 효율화를 추진함으로써 회사의 수익 창출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인터뷰에서 권 사장은 사장으로서 추진하고 싶은 일에 대해 가치가 창출되는 곳은 역시 현장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귀담아 듣고 이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토요타의 생산 방식은 재고를 보유하지 않고 부품 보관 공간을 줄임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것이 원점이라며 그러한 것을 지금 하나하나씩 쌓아가고 있다고 말해 부품 종류의 삭감 등을 통해 개발과 생산의 효율화를 추진함으로써 회사의 수익 창출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또 국내의 생산 체제에 대해서는 공급망은 한 번 사라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일본의 제조업과 일본의 공급망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해 현재 국내 생산 규모를 유지해 가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회사가 아이지현 도요타시의 새로 건설할 방침인 완성차 공장에 관해서는 로봇과 AI 도입이 더욱 진전될 것이라는 인식을 나타낸 뒤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 새로운 공장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며 로봇으로 대체할 수 없는 기능이 있는 한편 AI에게 기술을 배우는 경우도 나올 것이라며 이러한 가운데 공장에서 사람의 힘을 어떻게 갈고 닦을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0: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19일 뉴욕 원유시장에서는 국제거래지표인 WTI 선물가격이 한때 배럴당 85달러대로 상승했습니다. 이는 6월 12일 이후 약 한 달 만에 높은 수준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대립이 첨예해지는 가운데 에너지 수송의 요충인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1: 미국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의 오타니 쇼헤이 선수가 22일로 예정됐던 필라델피아 필리스전에 등판하지 않고 당분간은 타자로만 출전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로버츠 감독은 부상한 왼쪽 무릎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회복하는 데 진력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이홍복, 차영춘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21과 자기가 있는 장소를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베트남 유학생 탐과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는 홋카이도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오늘 삿포로의 인기 관광 명소인 시계탑에서 나중에 오는 가이도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밖이 추워서 시계탑 건물 안에서 기다리고 있자 가이도한테서 탐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0: 그럼 제21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もしもし、タムさん。今どこにいるの？
3: 時計台の中にいます。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시간으로 7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중동에서 미군 병사가 사망한 것에 대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미군 병사를 살해할 때마다 그들은 그 몇 배의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며 이란에 대한 공격을 강화할 자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이란의 혁명수비대는 바레인에 있는 미군의 무인기 격납고를 파괴했다고 밝혀 쌍방의 공격 응수가 수그러질 전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상호 공격 응수가 계속되는 가운데 7월 17일 이후 중동 요르단과 이라크에서는 미

0: 미군 병사가 사망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SNS에 투고를 통해 이란이 미군 병사를 살해할 때마다 그들은 그 몇 배의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며 이란에 대한 공격을 강화할 자세를 나타냈습니다. 아울러 이 지시는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케인 합참의장 그리고 군의 상층부 전원에게 전달됐다라고 했습니다. 미국은 7월 11일부터 10일 연속으로 이란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연안의 감시시설과 방공시설 그리고 미사일과 무인기 저장시설 등을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미국 미디어는 미국 정부가 중동에 전투기 등을 추가 배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란의 혁명수비대와 깊게 연관된 타스님 통신은 20일 바레인과 쿠웨이트에 전개하는 미군에 대해 잇따라 공격했다는 혁명수비대의 성명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혁명수비대는 바레인에 있는 미군의 무인기 격납고를 파괴하고 함정에도 큰 피해를 주었다고 했고 또 쿠웨이트의 미군 기지에 있는 특수부대의 관련 시설도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혁명수비대는 요르단과 쿠웨이트에 전개하는 미군의 항공기와 레이더 시설 등을 공격했다고도 밝히고 있어 쌍방의 공격 응수가 수그러질 전망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1: 방위성은 중국 해군 함정이 19일 오가사와라 제도 오키노 토리시마 주변의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안쪽에서 기관총 사격 훈련을 실시한 것이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인근 해역에서 러시아 해군 함정도 포착돼 방위성이 경계와 감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방위성에 따르면 19일 오전 2시쯤 오가사와라 제도 오키노 토리시마에서 남서쪽으로 약 330km 떨어진 태평양 해상에서 중국 해군의 미사일 구축함 두 척과 보급함 그리고 러시아 해군의 프리깃함 등 모두 네 척이 북동 방향을 향해 항행하고 있는 것을 해상자위대가 확인했습니다. 그 후 네 척 중 중국 해군의 미사일 구축함 한 척이 오키노 토리시마에서 남서쪽으로 약 180km 떨어진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안쪽에서 기관총 사격 훈련을 실시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미사일 구축함은 주변 선박에 대해 훈련 기간과 구역을 사전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훈련이 실시되던 당시 인근 해역에서는 러시아 해군 프리깃함의 항행도 확인됐습니다. 방위성에 따르면 타국 함정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안쪽에서 사격을 실시했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은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방위성은 주변 선박의 항행에 위험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에 문제 제기를 하는 한편 경계와 감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0: 고이즈미 방위상은 방문한 영국에서 강연을 통해 일본과 영국, 이탈리아의 3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은 지역을 초월한 안보 협력의 새 모델이라며 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20일 영국 남부 팜버로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유수의 에어쇼를 방문해 일본이 영국, 이탈리아와 공동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전투기의 실물 크기의 모형을 시찰하고 성능 등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후 고이즈미 방위상은 전시장 내에서 강연하고 방위상업 분야의 각국과의 협력에 대해 방위 생산력이야말로 억지력이다. 방위산업은 더 이상 한 나라만으로는 완결되지 않고 높은 기술력을 가지는 유럽의 동지국과의 협력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불가결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본이 방위력 강화를 위해 연내 개정 예정인 3대 안보 문서에 대해 언급하고 방위 산업의 중장기적인 바람직한 방향성을 나타내기 위해 방위 생산 기술 기반 전략을 작성할 예정이다. 중요한 타겟 중의 하나는 유사가 장기화할 경우라도 필요한 방위 장비품 생산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에 대해 향후 수십 년에 걸쳐 계속될 인적, 기술적, 산업적인 연결의 기반이 되는 것이다. 인도태평양과 유럽 대서양의 안전보장을 지금까지 이상으로 견고하게 연결하는 것으로 지역을 초월한 안보 협력의 새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해 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1: 토요타 자동차의 권 켄타 사장이 18일 언론 인터뷰에서 신흥 제조업체를 포함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0: 부품 정류의 삭감 등을 통해 개발과 생산의 효율화를 추진함으로써 회사의 수익 창출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인터뷰에서 권 사장은 사장으로서 추진하고 싶은 일에 대해 가치가 창출되는 곳은 역시 현장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귀담아 듣고 이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토요타의 생산 방식은 재고를 보유하지 않고 부품 보관 공간을 줄임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것이 원점이라며 그러한 것을 지금 하나하나씩 쌓아가고 있다고 말해 부품 종류의 삭감 등을 통해 개발과 생산의 효율화를 추진함으로써 회사의 수익 창출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또 국내의 생산 체제에 대해서는 공급망은 한번 사라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일본의 제조업과 일본의 공급망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해 현재 국내 생산 규모를 유지해 가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회사가 아이지현 도요타시에 새로 건설할 방침인 완성차 공장에 관해서는 로봇과 AI 도입이 더욱 진전될 것이라는 인식을 나타낸 뒤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 새로운 공장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며 로봇으로 대체할 수 없는 기능이 있는 한편 AI에게 기술을 배우는 경우도 나올 것이라며 이러한 가운데 공장에서 사람의 힘을 어떻게 갈고 닦을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1: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19일 뉴욕 원유시장에서는 국제거래지표인 WTI 선물 가격이 한때 배럴당 85달러대로 상승했습니다. 이는 6월 12일 이후 약 한 달 만에 높은 수준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대립이 첨예해지는 가운데 에너지 수송의 요충인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0: 미국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의 오타니 쇼헤이 선수가 22일로 예정됐던 필라델피아 필리스전에 등판하지 않고 당분간은 타자로만 출전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로버츠 감독은 부상한 왼쪽 무릎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회복하는 데 진력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이홍복, 차영춘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21과 자기가 있는 장소를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베트남 유학생 탐과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는 홋카이도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오늘 삿포로의 인기 관광 명소인 시계탑에서 나중에 오는 가이도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밖이 추워서 시계탑 건물 안에서 기다리고 있자 가이도한테서 탐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0: 그럼 제21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もしもし、 탐상. 지금 어디에 있어?
3: 도계대 안에 있습니다.
2: 에? 안에? 그럼 저도 바로 그쪽으로 갈게.
3: 알겠습니다. 아, 카이토, 거치 거치.
4: 고멘, 오소쿠나테.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카이토가 탐에게 전화를 겁니다.
4: 모시모시, 탐상.
0: 여보세요, 탐씨. 지금 어디 있어?
1: 탐이 대답합니다.
0: 시계탑 안에 있어요.
1: 가이도가 되묻습니다.
4: 에, 나카?
0: 어? 안에?
1: 그리고 나서 탐에게 말합니다.
4: 자, 僕も すぐ そっちに 行くね.
0: 그럼 나도 금방 그곳으로 갈게.
1: 탐이 대답합니다.
3: 分かりました.
0: 알았어요.
1: 잠시 후에 가이도가 찾아왔습니다. 가이도를 발견한 미아는
3: 아, 가이도.
0: 아, 가이도.
3: 거치, 거치.
0: 여기, 여기.
1: 가이도가 두 사람이 있는 곳으로 뛰어와서 말합니다.
4: 고멘, 오소쿠나테.
0: 미안, 늦어서.
1: 가이도가 무사히 탐과 미아를 만나게 돼 다행이네요.
0: 시계탑이 있는 건물은 하얀 2층 목조 건물인데요. 붉은 지붕 위에 시계탑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もしもし, タムさん. 今 どこにいるの?
3: 時計台の中にいます.
2: え, 中? じゃあ僕もすぐそっちに行くね.
3: わかりました. あ, カイト, こっちこっち.
4: ごめん, 遅くなって.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시계탑 안에 있어요.
3: 도계대の中にいます.
0: 이걸 배우면 자기가 있는 장소를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도계대는
0: 시계탑,
5: 나카는
0: 안,
5: 도계대の中는
0: 시계탑 안이라는 뜻입니다. 그 뒤에
5: 니
0: 는 장소를 나타내는 조사하고요.
5: 이마스는
0: 동사 있다.
5: 이르의
0: 마스형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존재나 소재를 말할 때는 동사
5: 이마스를
0: 사용합니다.
1: 전에 아리마스를 배웠는데요. 이마스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5: 이마스
0: 는 사람이나 생물의 존재에 대해 사용하는 표현이고요. 사물의 존재에 대해서 말할 때는
5: 아리마스를
0: 사용하죠.
1: 그렇군요.
0: 자기가 있는 장소를 말할 때는 장소를 나타내는 말 뒤에 조사 니를 붙이고 그 다음에
5: 이마스라고
0: 하면 됩니다. 또 있는 곳을 정확히 전하려면 표적이 되는 건물을 사용해서 위치 관계를 나타내면 되는데요. 중요 표현인 시계탑 안에 있어요.
5: 도계대の中にいます.
0: 처럼 표적, 노, 위치, 니이마스 라는 순서로 말하면 됩니다.
1: 표적이 시계탑, 도계대이고 위치가 안, 나카이군요.
0: 네, 그렇죠.
1: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도계대の中にいます. 時計台の中にいます。
1: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만나기로 한 상대방에게 전화로 자기가 있는 장소를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今どこにいますか?
7: 改札の前にいます。
0: 내용을확인할까요?
6: 今どこにいますか?
1: 지금어디에있어요?
5: 이마
0: 는지금이라는뜻입니다.있는곳을물을때는
5: どこにいますか?
0: 라고하는데요.
7: 改札の前にいます.
1: 개찰구앞에있어요.
5: 改札
0: 는개찰구.
5: 前
0: 는앞이라는뜻입니다.
5: 改札の前に
0: 라고하면개찰구앞에라는뜻이되죠.
1: 그럼질문을한뒤에대답을할테니까따라서말해보세요.
5: 今どこにいますか?改札の前にいます。改札の前にいます。
0: 이밖에도자기가있는곳을말해볼까요?편의점안에있다고가정해보세요.편의점은
5: 콤비니콤비니
0: 라고합니다.안은
5: 나카
0: 나카이죠.자,말해보세요.
3: 콤비니의나카에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21과 자기가 있는 장소를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베트남 유학생 탐과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는 홋카이도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오늘 삿포로의 인기 관광 명소인 시계탑에서 나중에 오는 가이도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밖이 추워서 시계탑 건물 안에서 기다리고 있자 가이도한테서 탐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0: 그럼 제21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もしもし、 탐상. 今 どこにいるの?
3: 時計台の中にいます。
2: え? 中? じゃあ僕もすぐそっちに行くね。
3: わかりました。 あ、 カイト、 こっちこっち。
4: ごめん、 遅くなって。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카이토가 탐에게 전화를 겁니다.
4: もしもし, 탐상.
0: 여보세요, 탐 씨.
4: 今どこにいるの?
0: 지금 어디 있어?
1: 탐이 대답합니다.
3: 時計台の中にいます.
0: 시계탑 안에 있어요.
1: 가이도가 되묻습니다.
4: 에, 나가?
0: 어? 안에?
1: 그리고 나서 탐에게 말합니다.
4: 자,僕もすぐそっちに行くね.
0: 그럼 나도 금방 그곳으로 갈게.
1: 탐이 대답합니다.
3: 分かりました.
0: 알았어요.
1: 잠시 후에 가이도가 찾아왔습니다. 가이도를 발견한 미아는
3: 아, 가이도.
0: 아, 가이도.
3: 거치거치.
0: 여기, 여기.
1: 가이도가 두 사람이 있는 곳으로 뛰어와서 말합니다.
4: 고멘, 오소쿠나떼.
0: 미안, 늦어서.
1: 가이도가 무사히 탐과 미아를 만나게 돼 다행이네요.
0: 시계탑이 있는 건물은 하얀 2층 목조 건물인데요. 붉은 지붕 위에 시계탑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으로 7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중동에서 미군 병사가 사망한 것에 대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미군 병사를 살해할 때마다 그들은 그 몇 배의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며 이란에 대한 공격을 강화할 자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이란의 혁명수비대는 바레인에 있는 미군의 무인기 격납고를 파괴했다고 밝혀 쌍방의 공격 응수가 수그러질 전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상호 공격 응수가 계속되는 가운데 7월 17일 이후 중동 요르단과 이라크에서는 미군 병사가 사망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SNS에 투고를 통해 이란이 미군 병사를 살해할 때마다 그들은 그 몇 배의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며 이란에 대한 공격을 강화할 자세를 나타냈습니다. 아울러 이 지시는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케인 합참의장 그리고 군의 상층부 전원에게 전달됐다라고 했습니다. 미국은 7월 11일부터 10일 연속으로 이란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연안의 감시시설과 방공시설 그리고 미사일과 무인기 저장시설 등을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미국 미디어는 미국 정부가 중동에 전투기 등을 추가 배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란의 혁명수비대와 깊게 연관된 타스님 통신은 20일 바레인과 쿠웨이트에 전개하는 미군에 대해 잇따라 공격했다는 혁명수비대의 성명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혁명수비대는 바레인에 있는 미군의 무인기 격납고를 파괴하고 함정에도 큰 피해를 주었다고 했고 또 쿠웨이트의 미군 기지에 있는 특수부대의 관련 시설도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혁명수비대는 요르단과 쿠웨이트에 전개하는 미군의 항공기와 레이더 시설 등을 공격했다고도 밝히고 있어 쌍방의 공격 응수가 수그러질 전망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1: 방위성은 중국 해군 함정이 19일 오가사와라 제도 오키노 토리시마 주변에 일본의 배타적

0: 경제수역 안쪽에서 기관총 사격훈련을 실시한 것이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인근 해역에서 러시아 해군 함정도 포착돼 방위성이 경계와 감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방위성에 따르면 19일 오전 2시쯤 오가사와라 제도 오키노 토리시마에서 남서쪽으로 약 330km 떨어진 태평양 해상에서 중국 해군의 미사일 구축함 두 척과 보급함, 그리고 러시아 해군의 프리깃함 등 모두 네 척이 북동 방향을 향해 항행하고 있는 것을 해상자위대가 확인했습니다. 그후네척중 중국 해군의 미사일 구축함 한 척이 오키노 토리시마에서 남서쪽으로 약 180km 떨어진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안쪽에서 기관총 사격 훈련을 실시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미사일 구축함은 주변 선박에 대해 훈련 기간과 구역을 사전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훈련이 실시되던 당시 인근 해역에서는 러시아 해군 프리깃함의 항행도 확인됐습니다. 방위성에 따르면 타국 함정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안쪽에서 사격을 실시했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은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방위성은 주변 선박의 항행에 위험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에 문제 제기를 하는 한편 경계와 감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1: 고이즈미 방위상은 방문한 영국에서 강연을 통해 일본과 영국, 이탈리아의 3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은 지역을 초월한 안보 협력의 새 모델이라며 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20일 영국 남부 팜버로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유수의 에어쇼를 방문해 일본이 영국, 이탈리아와 공동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전투기의 실물 크기의 모형을 시찰하고 성능 등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후 고이즈미 방위상은 전시장 내에서 강연하고 방위산업 분야의 각국과의 협력에 대해 방위 생산력이야말로 억지력이다. 방위산업은 더 이상 한 나라만으로는 완결되지 않고 높은 기술력을 가지는 유럽의 동지국과의 협력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불가결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본이 방위력 강화를 위해 연내 개정 예정인 3대 안보 문서에 대해 언급하고 방위 산업의 중장기적인 바람직한 방향성을 나타내기 위해 방위 생산 기술 기반 전략을 작성할 예정이다. 중요한 타겟 중의 하나는 유사가 장기화할 경우라도 필요한 방위 장비품 생산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에 대해 향후 수십 년에 걸쳐 계속될 인적, 기술적, 산업적인 연결의 기반이 되는 것이다. 인도 태평양과 유럽 대서양의 안전 보장을 지금까지 이상으로 견고하게 연결하는 것으로 지역을 초월한 안보 협력의 새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해 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0: 토요타 자동차의 곤 켄타 사장이 18일 언론 인터뷰에서 신흥 제조업체를 포함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부품 종류의 삭감 등을 통해 개발과 생산의 효율화를 추진함으로써 회사의 수익 창출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인터뷰에서 곤 사장은 사장으로서 추진하고 싶은 일에 대해 가치가 창출되는 곳은 역시 현장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귀담아 듣고 이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토요타의 생산 방식은 재고를 보유하지 않고 부품 보관 공간을 줄임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것이 원점이라며 그러한 것을 지금 하나하나씩 쌓아가고 있다고 말해 부품 종류의 삭감 등을 통해 개발과 생산의 효율화를 추진함으로써 회사의 수익 창출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또 국내의 생산 체제에 대해서는 공급망은 한번 사라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일본의 제조업과 일본의 공급망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해 현재 국내 생산 규모를 유지해 가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회사가 아이지현 도요타시의 새로 건설할 방침인 완성차 공장에 관해서는 로봇과 AI 도입이 더욱 진전될 것이라는 인식을 나타낸 뒤 사람만이 할수 있는 일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 새로운 공장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며 로봇으로 대체할 수 없는 기능이 있는 한편 AI에게 기술을 배우는 경우도 나올 것이라며 이러한

0: 가운데 공장에서 사람의 힘을 어떻게 갈고 닦을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1: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19일 뉴욕 원유시장에서는 국제 거래 지표인 WTI 선물 가격이 한때 배럴당 $85대로 상승했습니다. 이는 6월 12일 이후 약 한 달 만에 높은 수준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대립이 첨예해지는 가운데 에너지 수송의 요충인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0: 미국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의 오타니 쇼헤이 선수가 22일로 예정됐던 필라델피아 필리스전에 등판하지 않고 당분간은 타자로만 출전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로버츠 감독은 부상한 왼쪽 무릎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회복하는 데 진력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이홍복, 차영춘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21과 자기가 있는 장소를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베트남 유학생 탐과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는 홋카이도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오늘 삿포로의 인기 관광 명소인 시계탑에서 나중에 오는 가이도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밖이 추워서 시계탑 건물 안에서 기다리고 있자 가이도한테서 탐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0: 그럼 제21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もしもし、 탐상. 今 どこにいるの?
3: 時計台の中にいます。
2: え、 中? じゃあ僕もすぐそっちに行くね。
3: わかりました。 あ、 カイト、 こっちこっち。
4: ごめん、 遅くなって。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카이토가 탐에게 전화를 겁니다.
4: もしもし, 탐상.
0: 여보세요, 탐 씨.
4: 今どこにいるの?
0: 지금 어디 있어?
1: 탐이 대답합니다.
3: 時計台の中にいます.
0: 시계탑 안에 있어요.
1: 가이도가 되묻습니다.
4: 에, 나가?
0: 어, 안에?
1: 그리고 나서 탐에게 말합니다.
4: 자,僕もすぐそっちに行くね.
0: 그럼 나도 금방 그곳으로 갈게.
1: 탐이 대답합니다.
3: 分かりました.
0: 알았어요.
1: 잠시 후에 가이도가 찾아왔습니다. 가이도를 발견한 미아는
3: 아, 가이도.
0: 아, 가이도.
3: 거치.
0: 여기, 여기.
1: 가이도가 두 사람이 있는 곳으로 뛰어와서 말합니다.
4: 고멘, 오소쿠나떼.
0: 미안, 늦어서.
1: 가이도가 무사히 탐과 미아를 만나게 돼 다행이네요.
0: 시계탑이 있는 건물은 하얀 2층 목조 건물인데요. 붉은 지붕 위에 시계탑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もしもし, 탐상. 今どこにいるの?
3: 時計台の中にいます.
2: え, 中? じゃあ僕もすぐそっちに行くね.
3: わかりました. あ, カイト, こっちこっち。
4: 고멘, 오소쿠나떼.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시계탑 안에 있어요.
3: 時計台の中にいます.
0: 이걸 배우면 자기가 있는 장소를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時計台는
0: 시계탑,
5: 中는
0: 안.
5: 時計台の中는
0: 시계탑 안이라는 뜻입니다. 그 뒤에
5: 니는
0: 장소를 나타내는 조사하고요.
5: 이마스는
0: 동사 있다.
5: 이르의
0: 마스형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존재나 소재를 말할 때는 동사
5: 이마스를
0: 사용합니다.
1: 전에 아리마스를 배웠는데요. 이마스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5: 이마스는
0: 사람이나 생물의 존재에 대해 사용하는 표현이고요. 사물의 존재에 대해서 말할 때는
5: 아리마스를
0: 사용하죠.
1: 그렇군요.
0: 자기가 있는 장소를 말할 때는 장소를 나타내는 말 뒤에 조사니를 붙이고 그 다음에
5: 이마스라고
0: 하면 됩니다. 또 있는 곳을 정확히 전하려면 표적이 되는 건물을 사용해서 위치 관계를 나타내면 되는데요. 중요 표현인 시계탑 안에 있어요.
5: 時計台の中にいます.처럼
0: 표적, 노, 위치, 니이마스라는 순서로 말하면 됩니다.
1: 표적이 시계탑, 도케다이이고 위치가 안, 나카이군요.
0: 네, 그렇죠.
1: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도케다이노 나카니 이마스. 時計台の中にいます。
1: 잘따라하셨어요?
0: 그럼만나기로한상대방에게전화로자기가있는장소를말하는대화예를들어보시죠
6: 今どこにいますか?
4: 改札の前にいます。
0: 내용을확인할까요?
6: 今どこにいますか?
1: 지금어디에있어요?
5: 今
0: 는지금이라는뜻입니다.있는곳을물을때는
5: どこにいますか?
0: 라고하는데요.
4: 改札の前にいます.
1: 개찰구앞에있어요.
5: 改札
0: 는개찰구.
5: 前
0: 는앞이라는뜻입니다.
5: 改札の前に
0: 라고하면개찰구앞에라는뜻이되죠.
1: 그럼질문을한뒤에대답을할테니까따라서말해보세요.
5: 今どこにいますか?改札の前にいます。改札の前にいます。
0: 이밖에도자기가있는곳을말해볼까요?편의점안에있다고가정해보세요.편의점은
5: 콤비니,콤비니
0: 라고합니다.안은
5: 나카,
0: 나카이죠.자,말해보세요.
3: 콤비니의中にいます.콤비니의中にいます.
0: 이번에는여러분이인포메이션센터옆에있다고가정해보세요.인포메이션센터는영어의인포메이션센터를줄여서
5: 인포메이션,인포메이션.
0: 옆은
5: 横,横
0: 라고합니다.자,말해보세요.
3: 인포메이션의옆에있습니다.인포메이션의옆에있습니다.
0: 오늘의추가표현은탐이전화로가이또에게한이말입니다.그대로외워보세요.
3: わかりました.
5: わかりました.
0: 는알았어요라는표현으로상대방이말한것이나이야기의내용을확실히이해했다는것을전하는표현입니다.
1: 여러분도따라서발음해보세요.
5: わかりました.
0: 그럼오늘의대화내용을다시한번들어보시죠.
2: もしもし、タムさん。今どこにいるの?
3: 時計台の中にいます。
2: え、中?じゃあ僕もすぐそっちに行くね。
3: わかりました。あ、カイト。